0: 야비야 아저씨. 야비바.
1: 스카이 FM
0: 왜 아저씨? 나 크리스토프입니다. 에브리. 세. 애니야 야비야 오비야 코비야. 오빠 제리니. 너 어수부도 야비스.